0: 잘했는데.
1: 잠시 지르는데 알고.
2: 약간의 멜로디라고 우선.
0: 시에라 라 빰빠라 나도 테 부에빠라 시에라 라 빰빠라 나도 테 부에빠라